0: 이게 뺏어 가면
1: 마귀는 비슷한 뺏어
0: 거의 나 이제 이제 애들 뺏는 촉감 쪽다 안 된다 주라도 좋고 주는 것들 뺏어 먹는 거 같아
2: 在每一次制作过程中，这样的叮嘱都无处不在。这是一位工匠对乐器的深厚情感。在他看来，只有不断追求完美，才能让这门古老的手艺在新一代匠人手中得到延续。